0: 여와 도와
1: 헤우르카 히카키테바 헤우르타나 타키테바 데모테모테 아오네 테타 히키테타 헤 데피리 옹아 호노마 오테타 히키테

0: 내가 한가 급부까지 가로?
1: 에타카에
0: 에타카에 카파이카이트 치카.
2: 타오니키
0: 에코레타로하 에타카에 카파이. 투아루아. 키아쿠에티네 프란시스.
3: 카이마라.

0: 아테레아
1: 토프
0: 토프로츠 호키
2: 아따 까빠이
0: 데나 네마마타 토코 토루
2: 에노 까빠이 파디아
3: tu hita i fra mauri ra to i te kore rora te kuga
4: i te whakaria i te

0: 게 엄마의 리얼웨이
1: 날 파이팅
2: 이때 밤에 기대지 이때랑 아플 아하
3: 좋았다
4: 아 가로하게 또 닿았다
5: 디리오 이리랑이 모두하게 호테로해 디리오 오테아 지아와 도아